힘들고 지쳐있던 내게 힘이 되어줘서 그리고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이제서야 말하네요. 고맙다고. 그리고 그대가 있어서 행복하다고. This is for you.